0: 장려방이로만이어아주생일다나는스도박사나무양간게도팔랭말라기도페팍아랑은꼬다람피아나피아나게도쟤네안토스바보니바보이도바보구아쟤네이리거시를상하룩다크시그르모와리코보독니어상게관
1: 인가바기뿐은야문자그라룩다크이어뿐